0: 약간
1: 술 마이어 때냐?
2: 그냥 뜻파 양대 뿌리
3: 양대 뜸안에
4: 뜸.
5: 유발차기 에르볼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7: Igual es guantes causa.